0: 생산되는 참 어청한 뜻은 방소 그건 부추망가 엇보신다 알아봤기 그라띠 있는 거로
1: 아프바텐
0: 아프바텐 서포 생체능이 반대하신 빨리
1: 부파티 그라띠 생배 방어선인 그라띠
0: 인문로 인다라스 아키 이기모 보토 가로 슬레라무 립 아키 그리스 로요 아쿠 사마테니 마람 반다 수파니 어포 간자라니
1: palungguaning grati sawutwe ndak pasrahke marang kowe nek perlu bojone bupati Bandar Subali pek sisan
0: tak

0: 이끼는 가만 오라오라 일도 칼라미끼 어서 어느 있는 걸어 그라띠 이끼는 우는 땀만 아픈 그라띠 박수서 고탐만 오오오 사랑한 세봉아유 인문어 먹고 있는 섭화스맘
1: ditepungke jenengku Jinggawati.
0: Jinggawati?
1: Bali kowe?
0: Kebu Marsuwet. Kowe pernah apa marang Bandar Subali Jinggawati?
1: Aku garwane Kang Mas Bandar Subali.
0: Kowe garwane Bandar Subali?
1: Bener.